0: 하얗다 해서 소리가 대한잔 오르게 된 석.
1: 하얀 커피 미니 무스타히나이지.
0: 에이 설리냐 설리.
1: 안전 생각 구린 비하딘
0: Maed Nur salajengna Maed Nur kumacana. Ya assalamualaikum ngadeden bade nyuhunkeun kawihna sakur ngimpi ti darso. Sakurnya sakurnya.